0: 하지 말아줘. 어, 믿다. 마음 무도. 오지 마라, 기마. 엄마 말고. 오가르도.
1: 엄바두 아이코카. 마투타라 모만다. 에테투나 오동구람바리. 투나 옹구라 욘디로. 농구라 요비쿠리아. 마투투 옹구라 욘디로. 옹구라 욘디로 인얀도아네이. 오바쿠에유바 데쿠라사나쿠나 오바쿠아우티 오바쿠아시비 오바쿠에남부라 노바쿠아시티 옹구라 욘디론조 오마안당고 예이세네 와쿠샤 오미호코 미쿠타사리 오바쿠엔다타 웬얀다 옹구라 욘디로 쿠나 오바쿠엔잔제 노바쿠아헤리 옹구라 욘디론조 시마티아 옹구라 요비쿠리아 인얀도아네이 오바나쿠에유바 웬얀다 옹구라 요비쿠리아 쿠나 오바나쿠아우티 오바나쿠아시비 Obana kwenda mbura, obana kwa shiti. Obana kwenda ta, venyanda ongula yobikulia, kuna obana kwenja nje, obana kwa heri. Ombadhu aikoka.
0: Maraja. Omita. Mamu mudo. Ojimara gima. Omarako.